0: 그게 가서 영화 제가 말을 가서 가.
1: 로드 at RCS Construction. Priority 5, truck 5. Commercial fire alarm. 7920 Northeast St. John Road at RCS Construction.
2: Start 445 Alpha, please.
0: Continue.